이 투기 공바 중바데 미라라베 코즈인 나네주르 장베 코즈데 부워드엔체라 셰바 닝라 중신르기 부 쳬다베 부다 쳬네니 일로 낭도 마샤바르 다베 카지르 마도르시 쳬다 심니 인제네네 넬로 낭도 마주르나 윤제체도 마수지 나와데미야마도타타네네지지지글마투바르테메동게마치지 Mesi